0: We've got more Orion FM hits on the way. When?
1: Next.
2: One hit at a time. Time.
3: 쟤네 그랬다. 그 옷을 퓨로 다 다샤. 선물을 매스크 지내와. Como faz tu?